금방 그 말하려고 그런 청 운도 아냐. 예, 말라 어디 안도 라그드라 헤르키다 이 버드완 기다람 히브란 보라시는 산타라 버드완 기다리 카미스 4 Zulhijjah 1447 Hijriah. Ya, bersama dengan 21 Mei 2020 Masihi. Baik, kita tutup pertemuan kita dengan lagu berkumpulan Migos. Lagu bunga Seroja. Kembali selepas berita nanti.